0: 않고
1: 아니었다.
0: 흐트러진 머리카락 두귀 밑이가 느렸구나. 비가 흐르나 눈물 옷깃이 모두 다 사무친다. 엎드지며 자빠지며 천방지축 따그르가

성 하는 중어 웃노라 적교거리 나는 대를 예별하고 아그루 성어 기수어 울고 뜻밖의 특연히 소리 피로를 내어 운다만 허거냐 월궁산 어디 두고 진정치송 단정성어 니안불이 부려이기라 가지고 그거

건장한 선인도 우리 각 집이를 난 수군다 밭 감고 돗다로 그걸 두둥 울리며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기야 어이기야 떠나가는디